0: 나도 알아 건드려는 말이지. 하나 인데 안 오는 거야. 오해 오해라. 하나 거꾸로 또 내려 말아. 쨔쨔나 말까 바로 와라.
1: Hey, hey, you're on Double J. Music.